0: 라디오 마인드리오
1: 라디오 마인드리오
2: 벌써요 가 티키사 기요노 티키사 티키사 다다 티키사 후에 녀시 기요노 테레스 티키사 다다 티키사 후에 녀시 기요노 테레스 기요노 기요노 기요노 후에 녀시 우테레사 바 티키사 티키사 후에 녀시 기요노 기요노 기요노 기요노 후에 녀시 우테레스 알레 슈퍼마체 바치코 바첼리 바비 칼롱고 비챤